0: 네, 그리고 세차 니나 내 때갈래 아띠 그야 티사니 오노 그야 자송 케터라 티니 송벌라 있다선다 아 이사가 아 아시네 송 사가니 온클루 포트 구일라고 다고 온 카산 노힐레 타나 세아테 데티네 골라 카니 구티 에테 고히 추송니 대니 타나 세다 세다네 베 타베 노가니 구일렌데 베 타베 노고 엔라 디제링 베 가니 고스나제 안데 이야 베 타야케 고스고 데제네네 아케 딜레 생가니 고티히니 쇼송네다 가니 따세잖아 아 가니 따세잖아 아산 에 생가세티 니나네 데갈레 이쿠아린티론 쿠예세가 13, 14 years old 쿠야세티레 이곳은 20 years after 세가 33, 34라니 쿠예가 혼에 에세가린티레 헤나이티 이곳은 이쿤테닌 쿤트웨라네나네 데갈레하티레 단내선에 다 클라이드 에콘 트웨 에 돌렛 이카 트위츠는 거다 이 야티가네 사니 온레 에 카나레체 그래서 다시나 세카니 세고리 켈롬 이것에 야또 단에 월락에 에 친케나 휘자 베스티나트 조브리 친이 통 그래서 배가 아니고 있으니 이리케 있으니 있으네 우티에디레 센헤나온티 니네 내야 티사 내야 티사 세가 이니 온 쿤트웨라이 도 티에케서 쿤 티하고 떼구 니네 내 때가 레시린 띠레 이제 하나 티사니 있으니 니네 내야 티사온데 네네네야 티산 사이니 온 가니세가 니리 니리린 계산 사이니 온 뜻은 그래서 가니 혼투에서 워 딜레 안에 후에 세니 왜 세니 오 티에티리 씨 네네네게 네손이 나오자가 베나온 티 내가 세네 놀라신 라다 디 네네게 니 왜 세네 네네가 드네 쉐고 드네 논데 카야 케오세다 나가고 우와 에 세게 가기티 에 세게 가기티 카니구티 데고이츠 이 가곤 되고 다 깨키우리쇼 두고 원하나티 회리세 두고 원하나티 회 아니 라고 게이티는 에이지 라고 게이티는 에가니다 다나오 다니테베 오네자레 살레기티 데니 싱크르 케르 케나이 테네 베베 오네자레 탈레 고가 세제트라 고가 세제트라 에츠 데니 인구제티 에츠 데니 인구제티 고가 쇼제 후에 에카고제 인데카 구니네소 구니네소 제츠 카인 도데나가 나이테케 후에 아이요 다이치레 바다라레 에스니 웨디 도고 아카기니 원니 고가 사고나 오케 후에 다니 다니 두고 기티야선 이 가니 구티 구티라 세고야네선 케치 세게 세게 이 야세그린 티헬레 이두 케구티레 두 대가나 대가나마시 에테나네 후에 세고위 후에 마세 에테나네 후에 에이 야티가네 타이미 사기네 세가이 21 이와하 바야 티사니 우 스웨타이 하이존은 세지고 인텔레 에 아빠 나 키트 아서 훈키 위치에 도 하자 이 프로야 이 다시 이군에서 디에 디에 디에 나사자 Never forget that blessing. In to junta guaita sete, in to junta guaita. E to ha gunta, si gunesum, gunesum. Sanatara. Ye chingla yari wo. Ye tu tutanaiwa tu hanya jigiri fe. Ye say the kunse gets at hagaret ah. Where si gunesum. Kai did in the Neganeta. Say, I did in Nego Yadant at Anit in Sunni. They need Zedant at Anit in Sunni. Did he hurry? Did they cannot carry? He did Neganani, none anywhere. Began anywhere, I said. He told an alien was a hollow. But I can't eat it. And that blessing is still with me.
1: Dylan goes, Charlie Nielli, yeah, Kekunita. Masiha John, CKLB, Huaho, it was in a rocky side, the Guyenda Kazaraku, the Gong.